0: 모르 원해 저희.
1: 모르.
0: 원해 저희.
1: 나니요.
2: 에이 아서.
0: 에이.
1: 에이.
2: 인정해.
1: 에이. 인정해
2: 호.
0: 원해
1: 저희. 응. 니왜 절과. 머리 왜 절과.
2: 해야
1: 해야.
2: 아우와 저희 기체.
1: 해야. 아래 기한 왜 텐스민 과.
2: 아 와 기한이 나 텐스민 과. 쎄 한이 동시.
1: 쎄 한이요.
2: 네, 쎄
1: 하네. 쎄 하네,
2: 어.
1: 好.
2: 好.
1: 오케이.
2: 바이,
3: 바이.
1: 예,
3: 나이
1: 니요.
2: 동시야,
1: 쇼자리
2: 호.
1: 예.
2: 동리
1: 호. 예.
2: 쇼주.
1: 쇼주, 哈.
2: 예.
1: 今日要听什么歌？
2: 人生可比海水。
1: 这得派去哩。
2: 啊？
1: 这得派去呀。
2: 人生可比海水。
1: 嘿，派去啦。
2: 派去啊。
1: 偏啊，派去。
2: 我爱听
1: 爸爸，听爸爸地瓜。
2: 哦，
1: 嘿，爸爸惊准人，爸爸惊准
2: 人，
0: 嘿，爸爸惊准
1: 人，爸爸是惊准人，
0: 嗯，
1: 好，
2: 爸爸惊准人，
1: 嘿，好 ，OK， 好，嗯，
2: 谢谢，
0: 嗯，
1: 奶你好，嗯，哎，嘿，
0: 嗯，
1: 啊你安尼卡里白怎啊个，搁个挂灯，
0: 嗯，
1: 咱那落个落安尼。来你好，
4: 孟姐你好，
1: 你好，
4: 你好，
1: 哎，
4: 我张张笔条不给我放，转那个今仔张笔条，
1: 张什么歌不放？休息顶有呢，
4: 休息顶，
1: 哎呀，张休息顶有该放呢，
4: 有
1: 嘞，
0: 有啊，
4: 休息顶，
1: 是啊，休息顶你可能你无注意听到哦，有放哦，我有话掉哦，
4: 我最注意讲袂记得阮，
1: 哦，
0: 可能你困呢啦。
1: 啊是，哎，啊啊，怎放去啊呢？
4: 不是，
1: 怎有放啊？怎休息顶有放啊？
4: 干嘛？
1: 有啦，有放去啊，我有画掉啊。
0: 有啊，阮这拢有记录去啊。
1: 嘿，
4: 哦，我讲，
1: 安尼你无听到？
0: 哈
1: 哈哈哈哈哈！嘿，还是你咧变啥放啊？
4: 哦，我讲，
1: 嘿，
4: 休息好啦。
1: 唱戏好，咱嘛唱戏啊咧，张演员唱诶，安尼你张叫困去啊啦，哎呦，
0: 安尼张你叫困去啦，这个精算，
1: 唱戏好嘛，演员咧张唱戏啊，
0: 来，这个我精算，
1: 哎对，
0: 我精算，
1: 哎，
0: 我你偷偷想，
4: 怀念诶亚钢兵，
1: 怀念诶亚
0: 钢兵哟，
1: 好，好 ，OK，
4: 谢谢，谢谢。
1: 来，你好。
5: 喂，你好。我等一首歌，咪咪恋爱帮。
1: 咪咪恋爱
5: 帮。
1: 咪咪恋爱帮。
5: 银河康太太。
1: 银河康太太哈。
5: 哎，谢谢啊。
1: 好 ，OK。
0: 嗯
1: 好。
5: 谢谢。
1: 嗯。好。安尼。
0: 安尼好啊哈。
1: 嗯，咪咪。
0: 哎，结果阮的产品也要滴用。拢找到江小姐，
1: 重点
0: 产品较好，
1: 嗯，食得爱食实在。
0: 2999-8692，
1: 2999-8692，来你好。
6: 啊，孟琪小姐你好，
1: 嘿，
6: 店长你好，
0: 我好，
6: 台北市电话街，
0: 电话街，
6: 李太太，
0: 李太太，
6: 哎，我要点一个贪恋的酒。
0: 贪暖的酒哦，
6: 啊，谢谢哈，
1: 贪暖的酒，
6: 好，拜拜，
1: 嗯，拜拜，
0: 嗯，哎，
1: 老爷，老爷，
0: 老爷啊，
1: 贪暖的酒，
0: 安尼老爷就好了，
1: 呵呵，
0: 嗯，
1: 呵呵。